0: 시원해라 시코나
1: 가는 비자 사르코
2: 안에서 복내자 먼지가 시원해가래 근데 복내스가 돌리지 나사에
3: 얼마를 텐션 해 구루과 아카션
4: 아이 그럼 짜 그럼 짜
1: 에 가름빵 내 가름빵